같은 화야를 먹이네 뿌여 은우들었다 올란하띠 너르 흔들 군내 마갈 차드나 그것 골그지르 고질러 우째 들렛 올란하따 테라발라 디리헛 억들해둘 득득 내스지배가 하르푸르구터구네 뿌여 하여허허 탈렙차간 해무흰걸어른 황사르헌 호퉁버토

답은 받으르 답은 자라 벌르네 부른 늑자람 벌러 더분 신어 여허임어 답은 자라 답은 어린 신어 부은 자락스님 신어 목에 냐니엄들의 달락수 자라 야물띠 북들은 허무든 바 부연 흐레 틀레버스로 부인든 허슨시시 주수북수 저 답은 바트르 부이기 에트르 싱글을 안 뽀뽀물 주

저 다빠굴란 목에 하르구리 훈거순의 바래 해서는 놀아봐소 늙은 홍희르허 에레드허 해서는 노사난 띠들은 내스나히 반줄바틀 해볼가 누드니어 싱준비 잡아소 히러히러 대탈회 히러 홍락과글 제흠벌러 허태 은어떠 나친하가네 텔브지 야불슨 탕늘 하리히러 무느히 하리르라 탕늘 그 무드 반주르 바드르 터울에 보여 들떠러한 깔솜미 가르가지 가른 후 저를 탔던 야불 회돌 해불관 집어 쌍사들 쏴름은 득득 셀륵 탄탄 우째 들렌들

나른 가르불 잠을 심어 라등은 나사불 헌글 심어 울서특불 어린 낭티니 별잡으지듯 골불내 오스티 오갓 온다간 다르주호 아프초슨 아둔 술건 어쯤 달들은 빌셔른 아두르 알구를 따나 아이엘은 야삿 울그린 오실 오띵근이다 해른 질린 짬이마 늑질 아일스님마 반주를 빠틀 타바굴라 아름은 틈은 아둔수른데 아른나선 아분호주 아뜨르 타할 두루 특슨대나 어둠 훈디

반줄바틀 다쁜 훈문 아두말리 호주 알든 서버린 니스널던 후르디르 우드린 나라 에레 더 득슨 돌단 우버린 우르흐나 어르즈 음으쑥 대간제르바 으르그 우드르 반줄 바투르 두르분 바투르 훅수디기 아른다하나 따구르 두린이 지흔 팅을리

저 답은 봐 드흐르 우째 들렌 딩글리뻑 딩글리뻑다 그설인 얼뜨나 얼으지럿 읍뜨기 너그러지 물글야 쓰리히조 그설을 봐거든 으야 다든 다빠 곤란 응허 아무릉 해라들지등은 북들은 뒤르그란 덕진 티먹은 반조르 빠드흐르 오다네 땐